咁所以我想邀请大家今日同我一起练习一个叫 J 字心法的冥想练习，同时亦都让我哋去学习咧，我哋当下系咀嚼食物而唔系咀嚼烦恼嘅。